안 되게 하지 마. 미소. 미리한 사람은 대하는 안시시리야. 아, 야미오. 미마 마지오. 아이비와 다우브잡. 미리사우. 나 미리고. 맘마우수. 미리오 맥주사오 커디오. 라이키시야.

같이 연유미 태국의 남자구나 양카 오스로카파 오스로카사카크라 양카 체인세 지데케 에데마 이걸 내 앞에 양을 하네 사면 파울 하네 샤치라고 사면 만드시오 사면 년의 데이